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이 시각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은 많지 않은데요. 주의하실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남천교 방면 안양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 나서 고척교부터 속도 줄이기 시작하고요. 반대 성산대교 방면으로도 오금교 조금 지나 뭔가 돌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척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동부해상도로 성수대교 방면 월릉교에서 중랑교 쪽으로 정체인데 중랑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화단 정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방면에 교통량이 늘면서 종합분기점에서 하월공램프 지날 때나 묵동라드목 이전부터 신내나드목까지 정체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월릉라드목 이전부터 하월공램프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2: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3: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한산하던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소식도 잇따르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서 당진 분기점부터 5km 정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이미 정체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도 사고 나는 바람에 2차로와 3차로 차로 두 개가 막혔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났기 때문에 부근 정체고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도 이미 밀려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월릉나들목 지나자마자 1차로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27도까지 올라서 다소 더울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차 없는 잠실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도 열립니다. 이 때문에 잠시 후 정오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잠실교의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잠실교 위에 반포대교 이용하시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방면 월릉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됐지만 묵동나들목 이전부터 하월곡램프까지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월릉교에서 장안교 쪽으로 밀려있는데 장안교 조금부터 3차로에서 화단 정비작업하고 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의 정체 구간이 확 늘어서 이제 설악에서 화도 부근까지 20km 긴 구간 가다서다 이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은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8: 오늘 중앙대학교에서 논술고사가 있어서 지금 흑성역 일대가 중앙대학교 쪽으로 가려는 차들로 다소 혼잡합니다. 2시부터 오후 시험이 시작돼서 1시대 초반까지는 계속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막은 상태인데 오늘 밤 12시까지는 통제가 계속되고요. 잠수교 위 반포대교 이용해서 다리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 부근의 사고는 정리됐지만 당진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설악에서 화도 부근까지 20km 긴 구간도 정체 서행 이어집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반대기 반대기 빤빤대기 대기
1: 유통 반대기
0: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3: 반대기 반대기 빤빤대기 대기.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김포 방면으로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고요. 이후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가 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으로는 목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 구간의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4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천안 논산고속도로 이용해 천안 방면 가는 차량이 차령터널에서 남풍세까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서울 방면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아기는 생후 2개월만 돼도 웃기 시작한다 그러죠. 우르르르 까꿍.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보라고 하면 귀찮을 만도 한데 썩 내키지 않아도 그냥 웃어줍니다. 이렇게 2개월만 돼도 사회적 미소를 지을 줄 안다는데요. 내가 웃어야 남도 웃는 걸 이미 알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도 줄어들지만 웃음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웃어야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맞고 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축하 행사 대통령이죠. 피터팬이 부릅니다. 웃고 삽시다.

0: 알려진 웃음의 효능과 효과 많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는 웃는 사람은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안 웃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혼자 웃는 것보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웃으면 30배가 넘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저랑 같이 앞으로 2시간 동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낫는 방송 최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잠깐 허리케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 대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 대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첫 곡은 임영웅 씨 목소리죠? 네, 신곡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은 모이세래요. 모이세.

0: 학전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다 애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기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0: 허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를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욱 씨 어서 와요.
3: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0: 5779님이 지금 생방하는 거예요. 질문하셨는데 예, 생방입니다. 가끔 가다 저희가 녹음을 좀 많이 합니다.
3: 네네네.
0: 예, 여권이 이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예. 오늘 생방합니다. 예.
3: 그러니까 이제 생방이냐 녹음이냐 예. 뭐 이렇게 알아맞혀봐라. 뭐 이런 의도도 있어요. 사실.
0: 그런 것도 있어?
3: 예. 어 녹화인 줄 알았는데 딱 봤는데 생방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오늘은 생방입니다.
0: 생방. 어제 제가요 그 모임 있어가지고 시내 서울 시내 나가가지고.
3: 네. 네.
0: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거든. 여기 사진 있잖아, 내가 찍은 거.
3: 네네네.
0: 다섯 명 있죠? 네. 여기 저는 여기 앉아있고.
3: 아, 또 뭐, 또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0: 친구도 있고, 형님도 있고, 그렇지.
3: 아, 예. 네.
0: 옛날 저 MBC 기자 생활할 때,
3: 아,
0: 네. 정보통신부 출입했을 때.
3: 아, 기자님들이시구나.
0: 기자도 있고, 공무원도 계시고.
3: 아, 예.
0: 하여튼 그

0: 모임을 만들었는데 네네네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DJ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 최국이가 제일 재밌다는 거야.
1: 아, 왜냐면 저밖에 안 나오잖아요.
0: 아니 왜? 왜 너밖에 안 나와?
1: 또 있어?
0: 아, 많이 나오지 다른 분들도.
1: 아, 이종황 선생님 계시고.
0: 아, 이게 코너가 다 있잖아요. 네. 하여튼
1: 힘든 싱어
0: 최국 그 하는 게 그 뭐야? 그 화내주는 거야? 네. 뭐 있잖아. 그거 제일 재밌던데 뭐 그러더라고. 아,
1: 역시 네. 언론인들이 극찬하는 코너. 예. 네. 네.
0: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1: 아유, 저 선생님들 정말 보는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수준이 너무 높으시고. 예, 역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사진 좀 봐, 이거 봐. 예. 예, 다 지금 이제 아유,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1: 세월을
0: 예.
1: 그냥 제대로 때려 맞으셨네요. 예, 직격으로. 네. 자. 근데 친구분들이 다 저기, 그러니까 선배님이 되게 예. 어려 보이시는구나. 젊어 보이시네.
0: 아, 제가 예, 좀 영하게 사진이 찍혔어. 예, 아. 이게
1: 이 지금 다섯 분 계시잖아요. 예. 네 분 머리숱을 합한 게 네, 선배님 머리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 아니야. 그렇진 예. 않고. 하여튼 최국 씨 하여튼 유명하다. 예, 청취자들께서 고마워한다.
1: 아, 그러니까 오늘
0: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 오늘 저 추석이라 가지고 머리를 좀 했어요. 오, 좀 깎았어요.
0: 돈 좀 썼냐?
1: 예?
0: 돈 좀 쓴 거야?
1: 아니 뭐 돈을 쓴 건 아니고 한 2만 6천 원 줬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이 미용실을 집 앞에 미용실을 다닌 지가 한 4년 돼요.
0: 네, 근데
1: 4년 되는데
0: 안 깎아줘?
1: 아,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네. 오늘 갑자기
0: 뭐래?
1: 미용실 사장님이 네. 사실은 네. 최국 씨인 거 알고 있었다. 4년 전부터. 근데 괜히 아는 척하면 부담 될까 봐 네.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셨다. 지난 4년 동안.
0: 와. 그래서. 침묵이 금이었다.
1: 아니,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네. 내가 뭐라고. 네.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야, 이 사장님이 진짜 마인드가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니까 뭐 제가 뭐 인기가 있고 떠나서. 그런 마인드가. 다 아는데도 아유,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0: 최욱 씨야 유명 연예인이지. 그건 당연한 거지 뭐. 네.
1: 아무튼. 네.
0: 알겠습니다. 062님께서는 생방송 증거를 대보래. 이 문자 한번 읽어봐요. 그랬어요.
1: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아니, 뭐.
0: 생방 아니, 맞습니다.
1: 내가 왜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생방인 걸. 아니, 뭐 아니면 뭐 듣지 마! 어제 여기서 한번 벗어, 여기서! 어떻게? 보여줘!
0: 뭘
1: 생방이야!
0: 벗어? 뭘 벗어 벗기는.
1: 생방입니다, 예.
0: 문자 안내 좀 먼저 좀 해주세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뭐. 장사가 안 되시죠. 장사가 안 되다 너무나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갑질 이런 거 고발하시는 것도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민 짜증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대신 풀어드릴 테니까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뭐 나 이래서 화가 났다. 아, 이거 얘 진짜 얘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 좀 얘 좀 어떻게 좀 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0: 예.
1: 샵 0951입니다. 샵 0951.
0: 예.
1: 샵 0951.
0: 자, 그러면 자 문자들 이제 한두 분이 보내주기 시작하시니까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18번님께서 화 좀 내달라고요? 네. 배송기사인데요. 제가 땀이 좀 나는 편인데 배송 물품을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땀 냄새 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고객이 있어요. 당황스럽고 창피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1: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고. 와 이제 믿기지가 않네 진짜.
0: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여기 땀 냄새 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1: 아 아니 그렇다고 지금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지금 배달해야 되는데 배송해야 되는데.
0: 네가 인간이야 말이야.
1: 네가 인간이야? 네. 어? 야, 네가 인간이냐고?
0: 너는 땀 안 흘려 그래.
1: 내가 묻잖아. 내가 말해. 이게 어디서 지금 너는 땀 안 흘려? 너는 뭐 어? 땀 안 흘리는 걸 뭐라고 하지? 아 그런 거 없나? 넌 땀 안 흘리냐고? 어디서 진짜 그 힘들게 그 배송하시고 그냥 너 당신한테 그 배다배 그 갖다 드리려고 일하시는 분들이야. 양 아유 진짜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아이 잘했어. 두 번만 더 인간이야.
1: 아 힘들어. 돈 들어오면 할게요. 돈 출연료 들어오면 그날.
0: 아 이게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1: 두 번 더 할게요.
0: 세 번은 해야지. 다음엔 세 번씩 해줘.
1: 지금 페이스 조절해야 됩니다.
0: 알았어. 자, 이어서 3983님. 안녕하세요. 일구형, 구기형.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데 얼마 전에요.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데리고 타는 노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내리려고 그러니까 개가 엄청 짖더라고요.
1: 네.
0: 노 부부가 저에게 왜 짖게 만드냐고 오히려 뭐라고 들어. 야, 아니 어떻게 적반하장이네. 네? 아니 사람이 개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젠 개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1: 아, 나 진짜
0: 자기네
1: 진짜.
0: 개 간수 제대로 못한 걸 남 탓하는 사람한테 네. 화 좀 세게 내주세요.
1: 네가 인간이야? 어? 야! 사람하고 개나 맞습니다. 개나고 사람 났어?
0: 지금 저 강아지 소리를 틀었어.
1: 어?
0: 조용히 해봐. 그 헤드폰 껴봐.
1: 언제부터 내가 개 밑으로 들어갔어 내가? 어? 내가 개나 못한 인간이 아니야? 야!
0: 내가 댕댕이만도
1: 내 자존심
0: 못해.
1: 살 수가 있나 내가?
0: 내가 댕댕이만도 못해 그래.
1: 개가 지 내가 댕댕이만도 못해?
0: 그렇지.
1: 내가 지금 못 짓게 하는 게 정상이야? 못 짓게 하는 게?
0: 그치.
1: 어? 확 그냥 있죠.
0: 이렇게 얘기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0: 그렇지.
1: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0: 예.
1: 적반하장. 써봐야. 너 한 번은 쓸지 모르지 한 번으로.
0: 너 적반하장이 뭔 뜻이야?
1: 너 몰라? 에?
0: 적반하장이 뭔 뜻이야?
1: 그건 알죠. 아유 지금 뭐
0: 뭐야 지금. 적반하장이 뭔 뜻이야 이게 봐.
1: 아니
0: 한자 그대로 얘기를 해봐.
1: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 뭐 이런
0: 적자가 뜻 아니에요. 무슨 적자야?
1: 적?
0: 어.
1: 적군 할 때 적 아니에요 저 적.
0: 아이 도적 적자지 적군이 적이 아니고.
1: 아, 도적적?
0: 어 도둑놈이 네. 어? 오히려 저 이거 든다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저 장돌이 네. 뭐야 이거 망 집행집나 뭐라 그랬자 적반하장.
1: 아 진짜 그런 거야?
0: 아니까 도둑이 집을 지가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 아니오?
1: 그러니까. 당신 어? 나 뭐? 왜 개를 짓게 만드냐고? 이게 뭔 개소리야?
0: 아 이번에는
1: 옛날에
0: 예.
1: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더 심하긴 한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0: 실제로?
1: 네, 행사할 때. 네. 행사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일반인 분, 관객분들을 이렇게 무대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0: 즐겁게 노래, 하는 거야?
1: 노래 자랑 좀 네. 해가지고.
0: 네.
1: 이렇게 상주는 그런.
0: 예, 예.
1: 뭐,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떨어진 거죠.
0: 그러니까
1: 제가 탈락을 시킨 거죠.
0: 네,
1: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끝나고 행사 끝나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0: 체육시한테 쫓아왔어?
1: 쫓아와가지고 왜 애 무한하게 떨어뜨리냐
0: 오.
1: 애가 얼마나 무한하겠냐
0: 예.
1: 나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0: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랬어 그 할아버지가?
1: 나한테 막 화내시더라고 네가 인간이냐 나보고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0: 예. 그 왜 애를 떨어뜨려 그래 동심을 파괴시켰어 그래
1: 아니 애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웬만하면 내가 붙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못해가니까. 네. 그랬지, 나는. 네.
0: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1: 비슷하잖아요. 왜 개를 짓게, 왜 네. 개를 짓게 만드냐, 뭐 네. 이건.
0: 네. 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뜨리고 그런 건데, 예. 네. 네. 아,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네. 오히려 저렇게 강아지가 다른 이웃 주민인데 내리려고 그래서 짖으면,
1: 네.
0: 개 주인이 그럴 것 같아. 조용히 해, 이놈아. 아, 그러면서 네. 내리려고 하는 그 아래층 사람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에티켓이지.
1: 그게 정상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러셨을까 진짜로. 네.
0: 걔를, 그 얘기 한 번만.
1: 강아지를 더,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0: 그 얘기 한 번만. 내리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왜 거기다 화를 내 그래.
1: 아까 했어요.
0: 아 했냐?
1: 네 했어요.
0: 나 못 그러니까
1: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화내는 거를 그냥. 뭐 딴 생각 하시네.
0: 알았어 알았어. 네. 0228님께서는 최국 오빠 얼굴 부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약간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0: 어제 뭐 막걸리 좀 했냐?
1: 아니 붙진 않았습니다. 붙진
0: 어제 막걸리 좀 했어?
1: 아 요즘 술을 잘 안 먹어요.
0: 그래?
1: 네. 살찐 걸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안 움직여가지고.
0: 네. 0742번님께서는 오늘은 생방송이라 기분 좋네요.
1: 도대체 녹음을 며칠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0: 며칠
1: 난리가 났어 지금.
0: 아, 며칠 안 했어.
1: 아, 그래도 중간중간에 해야지 그래 생방을.
0: 자, 오늘은 생방이라 기분이 좋네요. 최국 씨, 최일구 씨. 너무 화나는 일 있어요. 5년 전에 물건값 1억이 넘는데도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고 있어요. 정말 열받아요. 화 좀 내주세요. 56년생입니다.
1: 아이고.
0: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1: 야, 진짜. 네. 아, 진짜. 아, 얼마야? 1억이요? 1억?
0: 1억, 1억, 1억.
1: 5년 전
0: 1억.
1: 5년 전 1억이면 지금도. 돈 올랐어. 야!
0: 5년 전 1억.
1: 돈 갖고 와! 누나! 너 지금 뭐 1억이 장난이야 지금? 어? 야, 너 그럼 100만 원도 진짜 감지덕지해가지고 이거 쓸까 못 쓸까 발발 떠는데 1억을 꿀거 그래? 네가 인간이야? 나 정말 진짜. 야! 야! 너 그러면서 네 밥이 넘어가. 너 진짜 그러고 나서 남의 돈 떼어먹고 밥이 넘어가냐고. 어?
0: 그래요.
1: 남의 눈에 눈물 나. 너 피눈물 나. 양반아! 양반이 아주 그냥 너 어디야? 너 어디야?
0: 알면
1: 어, 진짜 내 돈 같네, 진짜. 돈 갚어. 돈 갚어!
0: 아유, 좋습니다. 아, 최욱 씨가 이렇게 화를 냈으니까 화 좀 풀리셨어요.
1: 074님 성함 좀 보여요. 성함. 그,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하, 진짜 실명 까버릴 테니까 그냥, 어?
0: 074님이 56년생이라고 그러네?
1: 와.
0: 저보다 4살 형님인데.
1: 야, 겁, 겁도 없어. 어떻게 1억을 꿀꺽으로 할 생각. 왜 안 갚어? 아니. 저기라도, 뭐,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이럴 거 없으면, 뭐, 매달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갚는 맞아. 어떤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생략. 아, 나 정말. 예. 이거 인터넷 방송으로 바꿔!
0: 저 세게 하게.
1: 욕조하게!
0: 아이, 됐어.
1: 왜 지방 지상파?
0: 아, 여기까지 아, 하고요. 아, 근데 074님이 56년생이라는데, 저거,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작곡가 누가
1: 베토벤.
0: 걔는 저기 독일이고.
1: 모차르트.
0: 예. 모차르트가 56년생이잖아.
1: 아, 그래요?
0: 어.
1: 아, 뻥치지 마. 아, 1850년.
0: 아니, 1756년. 아, 1756년.
1: 아, 빠른 일이에요?
0: 예?
1: 빠른인가? 빠른 56인가?
0: 그건 빠른 오륙이지 늦은 오륙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756년이야.
1: 아 진짜.
0: 1756년이면 우리나라 임금이 누군지 알아?
1: 정조.
0: 야, 너 잘하네. 틀렸어 근데.
1: 아, 아니에요? 아니야. 뭐야?
0: 영조야.
1: 영조예요? 어.
0: 정조는 1776부터 시작했거든.
1: 아 진짜.
0: 1776부터 1800까지. 그러니까 정조 대왕 돌아가시고 네. 1801년인가부터 신유 박해가 일어나 그랬던 거야.
1: 그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뒤주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뒤주에다가 가뒀는지 아십니까?
0: 왜 그런 거야?
1: 아, 저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서.
0: 아니 뭐 대충 알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1: 그게 아니라 아,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던데. 아.
0: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1: 아니 나 형님 혹시 아실 줄
0: 알아? 아니 내가 말 안 듣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어? 왜? 그 정치적으로 아마 그때
1: 말을 좀 심하게 안 들었겠죠.
0: 그때 네. 뭐 이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
1: 아니, 그 네. 사도대자가 막 저기 그 하녀들 막 저기 하고 했다며요.
0: 그러니까 야사에 나오는 거지. 네.
1: 아 야사예요?
0: 네, 여기저기
1: 아,
0: 야사.
1: 팩트가 아니에요 그게?
0: 아니 무슨 실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게.
1: 아, 네,
0: 무슨 그런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야사에 많이 나오지. 여인 그런 얘기.
1: 네. 아무튼 이제 제대로 알아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0: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끝내. 그냥 그런 거 있네. 그런 거 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1: 요즘 트렌드예요. 이게 방송 트렌드.
0: 아, 그게 트렌드냐?
1: 네, 그냥 던지는 거.
0: 네. 그러네?
1: 그리고 나 일부러 계속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0: 오, 그렇지. 화내는 것보다 이게 편하지?
1: 어, 너무 편해. 저 프로그램 포맷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0: 10년여도 안 주는데 화 좀 네. 화내다가.
1: 살면서 지금 네. 7년 동안 이렇게 화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0: 참나. 와. 이러다가 직업병 걸려. 네. 어? 심장에 안 좋아, 이거 무리 간다고.
1: 나 가끔 아무 이유도 없이 와이프한테 화내고 막 그래요.
0: 연장선으로?
1: 코너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0: 뭐라고 화를 내?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네가 인간이야, 그래?
1: 아니,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막. 아니, 저 옆에 부동산 아줌마 있잖아. 아줌마가 참, 뭐, 복비를 더 받는 거야. 막 네. 이러면 하면. 네. 나도 모르게 내가 대신 화를 내주는 거죠.
0: 아.
1: 어? 그 여자가 인간이야?
0: 아니, 왜? 잘하네 그러면 네. 나는 아내분한테 그냥 욕을 했다 화를 냈다 그런
1: 아, 아내분한테는
0: 아니?
1: 욕을 할 수가 없죠.
0: 큰일 납니까?
1: 예, 시스템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누나셔가지고
0: 자 그러면 9704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MBN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최국이가 출연하면 시청률 두 배는 올 건데 왜 출연자를 안 바꿔줄까요? MBN 방송에 화를 좀 내달라는데?
1: 네.
0: 나 써, 그래. 나 좀 써, 그래.
1: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저 들어가면 윤택 어떡하라고요. 이승윤 어떡하라고.
0: 자,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 적성이 안 맞아요, 저.
0: 잘할 것 같은데.
1: 아, 힘들어요. 저는 산 타는 거 제일 싫어해요.
0: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신한산 씨의 노래. 텅! 노래 듣겠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다는 얘기야.
1: 텅
0: 비었다.
1: 어, 텅.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자, 계속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분께서 화내달라고 문자 보내고 있어요. 8272번님이 버스 승무원입니다.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정차해서 하차 손님이 있어서 뒷문을 열었더니 학생 30여 명이 뒷문으로 카드도 안 찍고 우르르 올라타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게 매달려 타더니 내릴 때도 카드도 안 찍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애들한테 화 좀 내주세요.
2: 너무 짜증.
1: 거창하게 하려지 말고.
2: 찍어 엄마! 카드 찍어! 어, 이거, 너, 그거 범죄야, 그거, 어? 그, 저, 그, 낼 건 내고 타야지 말이야, 어? 탔으면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아친 놈들이 카드도 안 찍고, 진짜! 꼭 시험 볼 때만 찍어요, 아주 그냥! 찍어서! 이거 재밌는 건데, 왜 안
1: 찍어? 어, 맞아!
2: 아니, 시험 볼 때.
1: 아, 재밌다. 아.
2: 카드 안 찍고 시험 볼 때.
1: 그러니까!
2: 찍는다, 이거.
1: 역시, 역시.
2: 이런 라임을 구사하는 개그맨이 어딨어요. 아이. 커서 뭐 하달라고, 임마! 지금!
1: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 너밖에 못해.
2: 뭐가 달라고. 네? 정말 진짜.
1: 어? 카드 안 찍고 시험 볼 때 찍기만 하려고 그런다고. 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
2: 그러니까.
1: 어? 너밖에 없어.
2: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이렇게 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자식 어디 갔냐. 이 자식 어디 가서 담배 피려고. 이거 담배 안 꺼.
1: 에이, 벌써 담배 피겄냐.
2: 저런 녀석들이 펴였고.
1: 그래?
2: 네가 인간이야?

0: 네가 학생이야 그래.
1: 네가 학생이야?
2: 그렇지.
1: 야!
0: 학생 보고 인간 그러면 좀
1: 그렇고. 찍어! 그렇지. 누군 땅 파먹고 장사하나 있죠?
0: 어떻게 30명 얘네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올라탄 거네. 작당을 하고.
1: 에? 올라탔으면 찍어야 될 것 같아.
0: 가만 있어봐. 최국 씨는 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뭐 내고 탔어요?
1: 저 회수권이요.
0: 회수권이 있었어 그때?
1: 네. 저때 회수권이요.
0: 토큰은?
1: 토큰은 아니었습니다.
0: 토큰 나오기 전이야?
1: 저 토큰은 저 7, 8살 때고요. 학교 다닐 때는 회수권.
0: 7, 8살 때 네가 토큰 내고 다녔어?
1: 아니 어른들이 토큰 내는 걸 봤어요. 일부 살 때. 네. 아 81년인데 그때는 토큰 썼잖아요.
0: 81년 토큰 썼겠지 당연히. 네, 네, 네. 우리 때도 저 뭐 회수권 썼지.
1: 그러니까
0: 이제 우리가 학교 매점에서 그걸 팔거든 회수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네. 때 보면
1: 네, 네, 네.
0: 회수권 거기서 팔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매점에서.
1: 예전에 제가
0: 그러면 그거 이렇게 네. 한 장이 쭉 기다란 게 있으면 거기에 열 장이 쫙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네.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성실 납부해야 되는데 네. 어떤 애들은 그걸 개묘하게 한 장을 더 늘려보려고 수쓰는 애들이 있지.
1: 뭐 그렇다며요. 네, 네. 그런 거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고.
0: 네. 집에 돈이 많았나 보다.
1: 아니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없어가지고. 네, 깔끔하게
0: 없어가지고 네,
1: 깔끔하게
0: 버스를 못 타고 다닐 정도였어.
1: 네, 네. 그리고 저기 뭐 버스 기다리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0: 네. 아. 자 이번에는 4078님 여기는 시골인데요. 운동 시킨다고 데리고 나와서 남의 집 문 앞에 똥 싸게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속 시원하게요.
1: 아 강아지들은
0: 강아지 댕댕이 얘기하시는.
1: 어디 똥 싸게 하는 거 지금? 똥 치워! 똥 치워! 아 냄새 나 진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어?
0: 가져가, 그래, 가져가.
1: 가져가.
0: 가져가.
1: 아니, 너 데리고 나왔으면 이거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0: 배변 봉투.
1: 어? 아, 그건 에티켓이 없어, 어떻게.
0: 배변 봉투 갖고 다녀.
1: 배변 봉투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0: 니가
1: 이거. 배변을 키울 거면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 니가 댕댕이 주인이야.
1: 니가 그래. 댕댕이 주인이야? 똥 안 치워! 먹어!
3: 아, 이거 저 인터넷으로 뽑아주세요. 속 시원하게 좀 상륙 좀 하고.
0: 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 돼, 유튜브.
3: 응? 아, 유튜브도 안 돼.
0: 유튜브. 왜?
3: 유튜브도 되게 세요, 요즘에.
0: 아, 검열이 세?
3: 예, 욕하면 저기.
0: 그럼 뭐를 하자고?
3: 예?
0: 뭐를 하자고?
3: 아프리카 TV로 갑시다.
0: 거기는 그런 거 해?
3: 거기 안 되나? 모르겠어요.
0: 아니,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그게 그거 아니야?
3: 아니, 그래도 좀 더 자유로울걸, 그쪽이.
0: 네. 아니, 유튜브 하면은 좀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게 요새 안 돼요?
3: 아 그것도 요즘에는 다 무슨 언론기관도 다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0: 아, 그래요?
3: 네.
0: 그럼 어디 가서 그런 걸 하겠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3: 네? 아, 그냥 하는 얘기예요.
0: 아, 그냥 하는 네. 얘기예요.
3: 뭘, 네. 뭘 인터넷으로 해. 출연료나 줘요, 빨리.
0: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3: 아, 몰라. 지금 오세훈 시장님. 요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
0: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3: 아니,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사장님도 다시 뭐, 조만간 뽑힐 것 같고.
0: 아, 여기 광고도 하잖아.
3: 예, 네, 그리고.
0: 사장님 뽑는다고 광고도 하잖아.
3: 사자협의체 뭐 이런 거 이제 구성돼가지고 뭐 정상화될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0: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말래.
3: 프로그램 안 주기만 해봐.
0: 정상화되면은 최국 씨한테는 진행
3: 안 주기만 해봐.
0: 진짜.
3: 나 1인 시위 할 거야. 앞에서.
0: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6371번. 아니 근데 그 DJ 하고 싶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3: 네?
0: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능? 네? 예능?
3: 어, 예능이죠. 아. 그럼 뭐, 내가 뭐, 내가 뭐 정치 시사를 하겠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0: 너 노래 많이 아냐?
3: 아 노래는 뭐.
0: 노래 많이 알아야 돼.
3: 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틀을 거야.
0: 너 고맙소 이 노래 누가 불렀어?
3: 고맙소?
0: 어. 고맙소.
3: 아, 되게 고마우신 분이 불렀겠죠. 임영웅.
0: 임영웅이야. 조항조 씨.
3: 아, 조항조 씨.
0: 아, 네. 그런 거 알아야지.
3: 네.
0: 고향역은 누가 불렀어?
3: 나의
0: 코스모스.
3: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0: 네. 그런 거 알아야 돼. 네. 그런 거 알아야지 DJ 하는 거지.
3: 아, 나 90년대 쪽으로만 할 거예요.
0: 자, 1인 시위 하면 너만 힘들대.
3: 아, 그럼 2인 시위 할게요. 2인 시위. 내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할게요.
0: 자, 이번에는 6371번님 사연입니다. 저는요, 큰 며느리입니다. 둘째는 이혼해서 동서가 안 오고 아싸. 셋째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제 나타가 안 오고 나만 며느리냐?
3: 아.
0: 시집살이도 혼자 견디는데
3: 네.
0: 예? 또 돌아가시니까 나만 제사 준비하고 아, 죽겠어요.
3: 너무하시네 진짜.
0: 아니, 만며느리야 만며느리.
3: 아, 이혼한 거랑 안 오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혼했으면 더 자유로우니까 더 좋겠네. 빨리 와요. 아 이혼하셨으면 이제

0: 남이구나.
1: 그렇지.
0: 아, 죄송합니다. 저기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동 저기 셋째 애기 애기 봤어. 애기 안고 오면 되잖아. 아, 나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1: 산후 조리하느라고 못 오는 거지. 아니까.
0: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 뭐 누구한테 말할래 그러면.
1: 이 얘기지. 지금 저 만면내기 6371번님 이 사연을 보낸 거는 네, 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나 아랫동서, 윗동서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
0: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1: 어? 아니, 써놨잖아. 나만 며느리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0: 어떻게 제가 가서 도와드려요?
1: 어? 그렇게 화를 내달라는 거 아니야. 나만 며느리냐? 시집, 이따 써놨는데 그걸 읽어.
0: 아니, 내 말은 누구한테 화를 내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둘째 며느리 이혼하셨고, 셋째, 저기는, 저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오시고.
1: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거지, 뭐. 어. 돌아가시니까 아니, 나만 제사 준비한대잖아.
0: 아무래도 어떻게 돌아가신 분한테 또 그렇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1: 누구한테 화를
0: 선배,
1: 내냐고 모르니까.
0: 머리숱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1: 아 염색해서 그래.
0: 어, 대박이신데?
1: 야, 너 집중해. 뭐,
0: 약을 바꾸신 거야?
1: 얘 출연해 봐니까 소리 지르기 싫어가지고.
0: 아니. 갑자기 딱 무심코 봤는데 되게 풍성해지셨는데?
1: 아, 내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네. 저 미장원 가가지고 뿌리 염색했잖아.
0: 아 진짜 뿌리 염색 이렇게 효과가
1: 있구나. 집에서 커품으로만 하다가. 네. 뿌리 염색을 한대 그래가지고
0: 그러니까. 왜 오래 사시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준비하잖아요. 아 진짜
1: 너 뿌리 염색이 뭔지 알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0: 뿌리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 안 해봤어요.
1: 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0: 아니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뿌리
1: 아 그러니까 왜 뿌리 염색이냐고 그랬지 물어봤지.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염색을 한번 하면 이제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머리카락이 이제 나잖아. 네네네네. 그러면 뿌리 있는 부분만 이제 하얘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뿌리 고기만 염색을 한다. 이 위에까지 안 한다.
0: 위에는 안 하고.
1: 그래서 뿌리 염색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0: 그럼 뿌리 염색은 좀 싸겠네요.
1: 어이구 비싸게 봤던데? 미용실인데? 아니,
0: 그러면 전체적으로
1: 한 5만 원? 5만 원 받던 거?
0: 어, 진짜?
1: 4만 원인가?
0: 아, 그럼 전체는 대가시 왜 뿌리?
1: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그 염색은 처음 해봤는데, 네. 집에서 거품 있잖아. 나 그것만 했거든. 근데 그건 뿌리 염색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야.
0: 알았어요. 이제.
1: 네?
0: 예? 네. 축하드립니다. 뿌리 하셔가지고.
1: 아, 나 뿌리 염색 개념을 그때 알았어. 네. 자, 그리고 부부싸움 하신 6384님께서, 길게 사연을 보냈어요. 마누님께 화 좀 내줘요. 주말에 놀러 가는 중에 라디오 들으며 운전하는데 말 없이 정신 사납다고 끄길래 졸려서 켜놓은 거야. 이랬더니 휴대폰으로 다른 음악을 크게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방해되니까 당신이 운전해라. 그랬더니 차 돌려서 집에 가자고 성질을 갑자기 부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지금?
0: 네. 네.
1: 정리되고 있지? 네. 여태 말 안 하고 지내요. 정화야.
0: 신명 났어 지금.
1: 정화야. 제발 급발진 좀 그만해라.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늦게 준비하는 거 차에 어떻게... 타면 핸드폰 하다가 자는 거 다 예. 이해해 주니까 예. 자기만 잘났다 잘한다 다 안다 하지 말라고. 추석 연휴고 휴가가 없어.
0: 아이고.
1: 홀로 몇 년 동안 못했던 낚시 나갈 테니까 황소고집 계속 부려봐. 최국 씨가 혼내줄 거야. 네. 네가 인간이야.
0: 진짜
1: 야, 뭐 다 써주셨네.
0: 네. 진짜.
1: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봐.
0: 아니, 그러니까 운전하는 두 분이 이제 놀러 가시는데
1: 부부가
0: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는데
1: 이거 문자를 보낸 분은 아내야 남편이
0: 남편이요
1: 남편이야?
0: 아니 저를 도대체 뭘 생각하시길래 아 진짜 이것도 모를까 봐 그래요? 아니 어찌됐건 이제 뭐 부부 이렇게 놀러 가시다가 부부 싸움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떻게 되게 그렇지. 사소한 건데 이게 참 이게 참
1: 아 그러니까 남편분이 화를 내달라 그랬으니까 화를 내
0: 화를 내기도 참 이거는 네. 그렇다 아니 저 남편분도 그래요 그렇다고 저 어떻게 좀 신뢰로 회복할 그걸 막 계속 저 고민을 하셔야지 낚시를 가시면 어떡해요
1: 아니 가신다는 게 아니고
0: 낚시 간대잖아 지금
1: 에이 그 얘기가 아니지 사람아
0: 그러면.
1: 그렇게 황소고집 부르면 나 낚시 가버리겠다 협박하는 거지 가겠다가 아니고 아 형이 얘기해가지고 한테 물어보면 너 안, 그리고, 너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내용을
0: 아, 난 낚시 가신다고 그런 줄 알았죠 아니 아무튼
1: 아니라고
0: 저기, 네 아내분 아내분
1: 문해리게 떨어
0: 아내분 그 운전 하실 때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되게 졸려요 장거리 가면은 그리고 음악 듣는 거 당연한 건데요
1: 라디오 켜놓고
0: 뭘 그거 갖고 또 그렇게 정신없다고 그러시면은 뭐 가도 그럼 졸음 운전

0: 하면 큰일 나게 그러면 그러니까. 어? 그럼 뭐 아, 왜 그러셨어? 왜? 사모님!
1: 아까 그 남편분이
0: 왜 그래 사모님 진짜 남편... 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1: 네가 인간이야 해달라 그랬어.
0: 아, 뭐 잘못했지 내가. 왜 그래 맨날 나한테 맨날 어?
1: 아니 그거 해달라 그랬어.
0: 네가... 내 돈은 너만 쓰고 너만 진짜 뭘 했다.
1: 네가 인간이야 그 해달라 그랬어.
0: 아, 그래 와이프가 그래도 와이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1: 아니 해달라
0: 네가
1: 그랬어.
0: 네가 인간이야?
1: 그렇지. 두 번만 더 해.
0: 네가 인간이야?
1: 한 번 더.
0: 네가 인간이냐고?
1: 그렇지. 아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0: 하늘 같은 남편을 말이야. 어? 어디 남편 운전하는데 어디서 어? 네가 노래를 부르든가 그러면. 괜찮으세요?
1: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남편분 화 좀 푸셨나 모르겠네.
0: 아니 화 안 풀리셨을 것 같은데.
1: 네, 부부
0: 최고 저 녀석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남편분이.
1: 에이 됐어.
0: 이거
1: 너 남편분이 시킨 대로 한 거야 너는.
0: 그리고 낚시는 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낚시 가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1: 아니까 형이
0: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낚시예요.
1: 가만 있어봐. 형이 이렇게 문자를 소개하면 네. 내가 너한테 물어보잖아 아냐고 이 상황을 또 그 다 안다고 해놓고 모르잖아.
0: 아, 그, 뭐,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1: 낚시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0: 뭐, 내가 싸웠어? 저 둘이 싸웠지. 뭐.
1: 오케이. 자, 6384님의 이 부부의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부를 위한 노래가 있어. 예? 노랫말 이런 게 있어.
0: 뭐야.
1: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평행선.
0: 아, 이게 부부를 위한 노래? 정확한데?
1: 그렇죠. 이 형이 부릅니다. 평행선.

문희옥의 평행선.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자, 8625님의 사연입니다. 최국 씨, 정말 열받아서 정년을 당기고 싶어요. 올해 제가 32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합니다. 어제 높으신 분께서 일할 날도 얼마

0: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솔직히 명절 휴가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서 따지고 싶은데 네. 유종의 미를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국 씨, 아, 속 시원하게 화 좀 내주세요.
1: 뭐 아니 딴 분도 아니고 이제 정년이라 이제 퇴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추석 연휴 때,
1: 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0: 지금 네가 인간이야?
1: 32년을 다니신 분을 네, 네가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높음 얼마나 높아 네가?
0: 그렇지?
1: 네가
0: 사장이래 사장.
1: 사장이야?
0: 어.
1: 네가 사장이야? 아, 사장이면 진짜 네. 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야, 군대에서도 이렇게 30년 이상 하면은, 야, 탁, 해주고 그냥 그래. 잘해주더라. 그래. 어? 그리고 기념식도 해주고.
0: 아니, 군대 얘기하면 사람아, 제대하라고 저녁 네. 그 명령서 오면은, 네. 그 쉬게 해주잖아요.
1: 그러니까.
0: 아니, 20일은 그냥 내부말에서 뒹굴뒹굴하게 해.
1: 회사도 뭐 안식년 이런 거 있지 않나?
0: 안식년은 이제 하다가 또 근무하는 거 아니고.
1: 아, 어찌됐고 말이야? 어? 그렇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의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일하신 걸.
0: 감사패는 주지 못할 만큼.
1: 주지 못할 만큼 말이야! 어? 야!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만큼. 와서 일을 하라고? 니가 인간이냐고.
0: 그렇지.
1: 니가 사장이면 그런 회사 조만간 끝나는 거야. 너 같은 사장 때문에.
0: 아유, 잘한다.
1: 야, 당장 때려쳐! 사장하지 마!
0: 에이,
1: 너 당장 때려치고 딴 저기 CEO 될 거야. 뭐, 전문경영인? 될 거야!
0: 아, 좋아, 좋아. 저거 한
1: 너는 자격도 없어, 너는.
0: 오랜만에 그거 한 번에. 어?
1: 저런 회사를 저기 예산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이, TBS를 끊어가지고.
0: 그렇지. 아, 저기 민간 기업이야. 달라.
1: 몰라, 그냥
0: 장르가
1: 하는
0: 달라.
1: 거예요.
0: 아니 그거 한 번에.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거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그래. 예?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 보내버린다.
0: 그렇지.
1: 이거 좀 더 쉽게 가도 돼.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 태워가지고.
0: 테슬라 태워 어디가? 어?
1: 고속도로로 보냈는데 충전기 없어라.
0: 자, 이번에는 9446번님 안녕하세요 최국님. 혹시 날파리한테도 화를 내줍니까? 지난 토요일 날파리한테 화내달래. 갑자기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냐? 지난 토요일 날 새로 구입한 자전거 타고 중랑천 달리다가요. 날파리 떼가 얼굴에 부딪히면서 그중 몇 마리가 눈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자전거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앞 타이어 튜브가 터져서 먼 거리를 자전거를 끌고 오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날파리와 대화가 어려우니 최국 씨가 대신 날파리한테 화 좀 내주세요.
1: 네, 정말 그래도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0: 자전거가 재미는 있어도 한순간에 삐끗하면 저렇게 위험하다니까?
1: 꺼져버려, 파리!
0: 아이, 좋아!
1: 파리! 어디, 야!
0: 야, 꺼져버려, 파리? 야, 어떻게 하면 그런 기발한 그 발상을 하냐? 이게요? 꺼져버려, 파리? 야. 아,
1: 그래? 꺼져버려!
0: 간단하면서도 그냥.
1: 아, 진짜?
0: 바로 메시지가 빡 전달이 되네.
1: 아, 그래?
0: 예.
1: 가버려, 파리!
0: 그렇지.
1: 파리로 가! 야, 어디 진짜 운전하는데 큰일 나라고 아주 진짜.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빌어. 싹싹 빌어. 야, 파리 빌어.
0: 꺼져버려 파리.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집중력 있게 잘했어. 그거 저것도 한번 해봐. 요새 추석 때 다 돼가지고 뭐 저 성묘 벌초하러 가다가 벌한테 쏘이는 분 많잖아.
1: 네? 그렇죠.
0: 벌한테 쏘여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1: 맞아요.
0: 벌한테도 한번 하자.
1: 오지마. 이번 추석 때 오지마. 어디라고 와. 그만 주마. 너 말벌이잖아. 말아태가 왜 사람아태가 아니노?
0: 와, 지진다 그래.
1: 아, 말아 미안하다.
0: 야, 최국이 살아있네 정말. 야,
1: 괜히
0: 꺼져버려 파리하고 말벌아 말한테가. 야,
1: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 좀 계속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0: 알았어.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줄게 내가.
1: 출연료보다 이 박수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0: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는 박수 치는 나는 출연료 누가 줄 거야?
1: 형 돈 많잖아요.
0: 무슨 돈 있어 내가. 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 눌러줘요 2588

0: 에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기까지만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광고 있고, 광고. 응. 저기, 아, 왜? 다시 반납하는 게 낫지 않아요?
1: 왜? 왜 반납해, 이 사람은?
2: 아니, 이렇게 광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돈 있는 줄 알잖아. 어? 야, 쟤네, 야, 쟤네, 쟤 돈 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광고, 이거 솔직히 뭐, 저기, 어?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그 간에, 뭐지? 뭐라 그래? 이거 간에 기별도 없는데.
1: 기별도 안 된다고? 어.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7053번님께서. 최일구 씨, 반가, 반가.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뭐냐면요. 지난번 장에서 난꽃을 샀는데 난을 사셨나 봐. 예? 네. 사장님이 꽃이 두 달은 피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서 샀는데 5일 지나니까 다시 들었어요. 최욱 씨 화 좀 내줘요. 지금도 이렇게 판다니 짜증나요. 파블로 PD님도 수고하세요. 왜?
2: 아니 지금 아 사장님 너무하시네. 아니
1: 5일 만에 시들었는데
2: 아니, 거짓말을 해도 그래.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진짜. 어 금방 들통날 걸 말이야. 사장님! 빨리 꽃 피워! 꽃 피워! 사장님 피해줘!
1: 예, 좋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오늘. 자, 최욱 씨,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예.
2: 알겠습니다. 저, 뭐, 다음에 저기, 뭐.
1: 이민, 빨리 얘기해.
2: 이민 갈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민가? 다음 주에 이민가? 최국 이민가? 아, 뭐. 어? 자, 명절 앞두고 이 노래를 끝곡으로 파블로가 올려놨습니다. 오동잎 한잎도잎 이 노래 네네네. 작곡하신 분 누군지 알아?
2: 네? 최현.
1: 아니 작곡. 최현은 가수고.
2: 아 작곡이요? 어,
1: 안치행 선생이라고.
2: 아 진짜요?
1: 네. 작사 작곡하신. 네네. 이제 추석 때 이제 고스톱도 친다 이거야. 형제들 모였을 때. 아, 이 노래가 딱이다. 이거. 권미가 부릅니다. 운칠기삼 완고 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제가 하지 나오지.
2: 운칠기삼
1: 두고
2: 운칠기삼이요?
1: 두고 쓰리고. 아, 쓰리고 한 방에 끝난다는 거 아니야?
2: 이게 통과됐어요? 시민위원회?
1: 아, 요새 다 돼.
2: 대박이다.
1: 운칠기삼 고스톱 권민 씨 노래.
2: 어, 조만간 포카도 나오겠는데, 포카.
1: 다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희 씨, 다음 주에 보고요.
3: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

0: 불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청계천로 광교에서 모정교 왕면 영풍빌딩 동축기에서 집회 후에 행진이 있습니다. 청계 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동을 거쳐 종로 1가 을지로 1가를 지나 명동역 6번 출구 앞까지 한계차로 이용한 행진이 있겠으니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수락 지하차도 입구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노원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멀리 청주 영덕고속 도로 청주 방면 수리티 터널 나오자마자 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3km 구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 인천 방면 가는 차량이 많은데요. 대관령 1터널 부근은 사고 여파로 정체가 남아 있고 면원에서 둔내 터널 또 새마을에서 원주 구간과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덕평에서 양지 터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류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꺼프니.

0: 네, 이쁜이 꽃분이 듣고 왔습니다. 최일관의 캐나디오 광고 듣고요. 허리 디스크쇼 바로 시작합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하늘은 높아지고 나뭇잎은 하나 둘 색을 바꾸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호독입니다. 호독도 우리 마음의 허리를 함께 보살펴 주실 분이죠? 허리 디스크쇼 DJ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0: 두통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외로움을 견디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 이종황 인사드립니다.
1: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추석 연휴라 못 뵀는데 어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0: 뭐 잘 보내고 못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뭐 송편은 많이 드셨어요?
0: 아니 송편이 아니라 뭐 집에서 이렇게 숨 잘 쉬고 안 아픈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근데 선생님 그 사람이 외롭다고 그래서 뭐 꼭 불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응? 뭐라고요?
1: 불행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외롭다고 그래서.
0: 일부가 올해 며칠이나 그랬지? 응?
1: 96입니다.
0: 네?
1: 96.
0: 최일구 씨가?
1: 네. 아, 66.
0: 66? 네. 아, 이 녀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 뭘 한다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좀 알아서 틀었죠.
1: 알겠습니다. 아, 역시 뭐 아흔이 넘어가시니까 인생 달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0: 96이면 너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니, 지금?
1: 맞습니다.
0: 아무튼 그 어쩌면 그 고독은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그 나 자신을 비로소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최일구 씨 그 고독을 주제로 해가지고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그 노래들을 좀 준비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선생님. 예. 선생님 2주 만에 뵀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젊어지셨습니다.
0: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1: 크게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네. 그 고독을 주제로 쓸쓸하지만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고독을 주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0: 그 혼자 솔리테어. 뭐 이게 좀 카드 노래 아닙니까? 이걸 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 남자의 삶을 그린 노래입니다.
1: 솔리테어요? 솔리테어가 네, 뭐예요?
0: 그 컴퓨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1: 네?
0: 맞죠? 혼자서 이렇게 카드 놀이 하는 거.
1: 그런 걸 솔리테어 그러는 거예요? 예?
0: 그, 뭐, 설명을 제가 대충 좀 알아들어, 임마. 이 녀석이 진짜 추석 지나고 나서 밥을 많이 먹었나. 이 카펜터스의 솔리테어. 1975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1: 예.
0: 카렌 카펜터 특유의 그 짙고 낮은 중저음 보컬이 그 한 사람의 외로운 삶을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사뿐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사실 혼자 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노래가 더 깊게 와닿을 노래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자서 카드 놀이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2: 몰라
0: 몰라 인마 그게.

0: 아, 카펜터스의 솔리테어. 상당히 쓸쓸하군요, 선생님.
1: 그렇습니다. 그 사실 참 이 고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0: 예.
1: 낮에는 좀 지금 뭐 어떻게 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0: 예.
1: 밤이 되면은 갑자기 커집니다.
0: 예.
1: 왜 자꾸 이렇게 커지는지. 특히 또 빈톡촉 전화도 저녁 먹을 때 이렇게 전화 오고 막 무섭고 그렇습니다.
0: 아,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 해 떨어지면은 독촉 전화 못하게 돼 있는데.
1: 제가 알기로 일몰 이후 이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0: 오, 근데 네. 선생님한테는 인정사정을 안 봐주나 보죠?
1: 뭐 개인적으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거 말고.
0: 오, 어. 그래요?
1: 아무튼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1: 아, 그거 뭐 아는 사람들 지인이 더 무섭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오,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요?
1: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아무튼 최일구군 거는 조만간 갖겠도록 하겠습니다.
0: 이따 밤에 전화 드릴게요.
1: 아,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
0: 저 선생님.
1: 예.
0: 목소리가 갑자기 또 젊어지셨습니다.
1: 잠깐 이성을 잃었습니다.
0: 예. 8679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 쇼 들을수록 정말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이종황 DJ님의 말투와 분위기를, 아, 이종환 원래 DJ님의 말투와 분위기를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추억도 소환하고 재미도 두 배.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최고예요, 이종황 선생님.
1: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우리 8679님, 이게 말씀도 감사하고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제가 우리 최일구군한테 갚을 게 있는데 좀 대신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곡도 그러면 고독으로 갑니까?
1: 고독으로 가야죠.
0: 외로움? 네.
1: 우리가 또 이제 달릴 때는 또 달리지 않습니까? 고독으로 가겠습니다.
0: 네.
1: 다음 곡은 그 아주 늦은 밤 홀로 남은 그 사람의 노래입니다.
0: 허허.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혼자 남아.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얼마나 처량할까요?
1: Are you lonesome tonight? 요거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1960년의 곡입니다.
0: 오, 제가 태어나 전에 나온 노래군요. Are you lonesome tonight? 너 외롭냐? 이런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그 나처럼 좀 외로운지 혹시나 나를 떠올리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어떤 클래식 발라드입니다. 특히 이제 노래 중간쯤에 등장하는 나지막히 그 읊조리는 듯한 대사 파트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 준비해드립니다.

0: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I lonesome tonight. 너도 외롭냐 오늘 밤? 뭐 이런 거라면서요. 선생님.
1: 네.
0: 네, 저 엘비스가 그 랩을 하네요 중간에.
1: 중간에 이제
0: 뭐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1: 어, 잠깐만 그 카톡이 와서 제가 좀 못 봤는데 그 못 들었는데 그 네. 뭐라 그랬디?
0: 그거 알면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1: 네. 아무튼 그 뭐 당신은 너는 뭐 외롭지 않겠느냐?
0: 네.
1: 뭐 누군가는 뭐 세상을 무대라고 당신이 오늘 밤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 나는 외롭다.
0: 그렇군요. 어?
1: 네. 오늘 일구 외롭니?
0: 뭐 별로 괜찮습니다.
1: 어, 외로움은 남았죠. 뭐.
0: 네. 자, 그러면 오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 고독을 주제로 가을 분위기로 어싱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라는 게 뭐 혼자 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래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 번호는 샵 0951이고요. 특히 오늘 가을 특

0: 특집입니다. 고독을 주제로 한 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이 노래를 들으면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그냥 나만 남겨진 생각이 든다. 가을이 되면은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런 사연도 좀 같이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더 빵빵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좋으신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 세 번째 곡은 우리 가요를 준비하셨다고요?
1: 저희가 이제 두 곡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또 가요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예.
1: 시인 류군 씨의 그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0: 저거네요.
1: 어떤 거요?
0: 너무 아픈 사람.
1: 그렇지.
0: 이제 떠나보내고 이런데.
1: 널 오늘 보내고 싶다, 자꾸.
0: 아, 그렇습니까? 예.
1: 지속했던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그 깊은 고독과 절망을 담담하면서도 처절하게 그 노래를 합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1994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0: 선생님께서 선곡한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있으면 말이죠. 마치 조용히 옆에 앉아서 그래 많이 아팠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 탁월한 선곡 대단하십니다.
1: 아유 참 그렇게 또 칭찬하지 마십시오. 참 지금 많은 분들이 샵 연구 오하나 그리고 TV에서 앱으로 이렇게 뭐 이게 최구 씨처럼 칭찬을 해주시는데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저는 그냥 이종황이는 이렇게 계속 칭찬을 받아도 겸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0: 아, 37년생이신데도 그 연세에도 칭찬해주면 참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1: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 내 안의 집착과 통증을 훌훌 털어낼 때 그 비로소 영혼이 새롭게 눈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오늘 완전히 철학자 나셨습니다. 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까?
1: 자, 이 분위기에 별빛처럼, 잠깐만, 이거, 바블로 PD가 대본 쓴 겁니까? 뭐, 이 빛이든 저 빛이든 빛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별빛처럼 맑은 통기타 선율 하나를 좀, 이 분위기에 좀 살포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밤하늘을 그리다가 간 화가 아시죠? 최구 씨는 좀 똑똑하시니까
0: 모르겠는데요?
1: 그 빈센트 반 고흐
0: 예.
1: 차가운 밤하늘 속에서도 자신만의 그

0: 빛을 잃지 않았다. 아, 이 친구도 빛이 있었습니까?
1: 그 빛하고 이 빛하고는 다른 건가요?
0: 아, 그래요? 네. 그 영혼처럼 이 가을 홀로 고독을 견디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별빛 하나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1: 어, 선생님 멘트 오늘 찰집니다.
0: 야, 내가 하고도 찰진다 지금.
1: 네. 야. 어떤 노래입니까?
0: 돈 맥린이 부릅니다. 네. 빈센트.
1: 빈센트. 네.

0: 존 맥린의 빈센트 듣고 왔습니다. 아, 선생님. 네. 선곡 좋다고요?
1: 네.
0: 청취자들께서 칭찬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9849님께서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멋진 콤비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고. 8679번님은 90살 되셨는데도 이종황 DJ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최고십니다.
1: 그 칭찬을 진짜 참 감사합니다.
0: 예.
1: 제가 1937년생 만 90입니다.
0: 예.
1: 뭐 좀

0: 참 오래 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1: 예. 아, 더 만수무강하셔야죠.
0: 감사합니다. 네.
1: 선생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0: 아, 뭐 그렇게 길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고 똘망똘망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10년만 더 가볼까?
1: 그러면 100세를 넘기시고 싶다. 저기 전국 노래자랑 KBS 있잖아요.
0: 예. 네?
1: 거기 저 신동재 악단장이 99 백백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0: 99 백백.
1: 예. 99 백백. 99살 넘어서 백백. 100살까지 열심히 살자. 예?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알고 계십니까? 그런 노래 있다는 걸?
0: 99 백백. 뭐, 내가 뭐 백 넘기 뭐 좀 떨게 얘기한다.
1: 아니 떨는 건 아니고. 아, 올해 만수무강 하셔야 돼요.
0: 자, 청취자 신청곡 좀 읽어주시죠.
1: 네, 신청곡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347님께서 이런 신청곡을 사연과 함께 보내셨는데 늘 수고 많으세요. 개은숙의 나에겐 당신밖에를 듣고 싶습니다. 차량 운전 중인데 틀어주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0: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 개은숙 씨, 그 허스키한, 응?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주
1: 그렇지.
0: 매력적인 가수죠.
1: 4636 청취자께서도 허리디스크쇼 선생님 안녕하세요. 80년대 책받침 여신들이 있었죠. 브룩실즈 65년생, PB 케이츠 63년생, 소피마르스 66년생 등 리즈 시절 정말 대단했었죠. 65년생인 저도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을까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러시면서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신청하셨습니다.
0: 네. 자, 이 4636님께서는 네. 65년생인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어?
1: 네.
0: 나는 뭐 장사가 있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줄 아니 지금? 아주 쌩쌩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1: 네.
0: 근데 우리 최일구 씨는 여기 뭐 PB게이츠 뭐 소피마르소 나오는데
1: 다 동생들이네요.
0: 최일구 씨 때 그 10대 시절에는 예. 누구를 이렇게 책받침이나
1: 소피마르소죠. 소피마르소.
0: 아, 그렇습니까?
1: 아, 소피마르소.
0: 제일 좋아했던 게 예. 왕조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1: 선생님 때는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0: 책받침이 없어서 뭐 예. 황진이나 어우동 뭐 이런 쪽으로
1: 선생님 때는 책받침이 필요 없잖아요. 붓으로 쓸 때니까.
0: 그러니까
1: 먹물
0: 많이 깐다나.
1: 예?
0: 자, 북글씨 시절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이제 어우동,
1: 예?
0: 그 뭐 신사임당, 황진이 뭐 이런 예. 분들을 이제 예뻐하면서.
1: 아, 그때 예. 그 뭘로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0: 아, 붓으로 다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 까만 걸로요.
0: 자, 여기서 오늘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준비해 드리는데 이게 또 PBK치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0: 거기서 이제 뒤에서 헤드폰을 이제 그 PBK즈에게 음악을 딱 뒤에서 아는 듯이 이렇게 나 오늘 일구 너한테 한다 뒤로 간다
1: 그거 소피마르스 노래 PBK즈가 아니고
0: 아 소피마르스
1: 네.
0: 바쁜데 아무거나 합시다 네.
1: 자 알겠습니다 자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개은숙 나에겐 당신밖에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창씨의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제가 KBS 악단장 신재동 악단장님을 제가 신동재 악단장님으로 잘못 소개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자 이제 선생님 네. 허리 디스크 쇼의 백미죠. 네. 가사 낭송 코너인데 오늘 어떤 곡을 낭송해 주실 거예요?
3: 이번에는 그 사랑을 잃은 사람이 느끼는 절망과 공허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어떤 곡이죠?
3: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1971년 발표 버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예, Without You 뭔 뜻이에요?
3: 들어봐.
4: No, I can't forget.
3: 아니, 그 오늘 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때 당신 얼굴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건가 봅니다. 당신은 언제나 웃고 있지만 당신의 눈 속에서 그 슬픔이 보입니다. Yes, it's sure. 그래요, 보입니다.
4: No, I can't.
3: 아니, 그 내일이 되어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슬픔을 생각하면 당신과 거기서 함께 있었는데 하지만 난 당신을 떠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신에게 알려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지금까지 괜찮았지?
0: 너무 빨라요.
3: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0: 아, 되게 징징거리네요, 노래가. 야,
3: 징징이 뭐야, 이. 노래를 좀 이런 뜻으로 다시 천천히 감상하겠습니다.

0: 페리 닐슨의 미드아츠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오늘의 유망곡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1: 자, 오늘 마지막 곡도 고독을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그랬지요?
1: 최영철 씨의 화무 11홍을 준비해보았습니다.
0: 화무 11홍은?
1: 뭐, 이제 이게 무슨 뜻이죠?
0: 모르겠는데요?
1: 열흘, 꽃이 이제 열흘을 품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것도 젊음도 그리고 사랑도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
0: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유망곡, 오늘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철의 화무 11홍,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황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뒤로 복정에서부터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사고로 장항교에서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도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서강대교 부근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주의운을 하셔야겠는데요. 마포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평택 지천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있습니다. 평택방면 대소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뒤로 3km 구간 정체고 북진천에서 안진터널까지도 속도를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방면 서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작업이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feeling me? Let's do something.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0: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반포대교 북단 교차로 부근 5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뒤로 성수대교에서 부터밀리고요.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도 속도를 못 냅니다. 반대 구리방면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해방면 경기 광주 나대목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성주 휴게소 부근 터널 나오자마자 갓길에서도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일대 정체인데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뒤로도 서종에서 화도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

으로 주의 운행 필요하고요. 양화대교 다리 건너기 남단에서 북단 방면 4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주의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길이 많이 줄었는데요. 강원권 내에서 오는 영동고속도로가 인천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양지에서 용인휴게소까지 밀리고 범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와 월곶분기점 일대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면으로는 광주휴게소에서 동콘지 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와 안성 나들목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차량이 아직도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멀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 부근 1, 2차로와 갓길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지금 3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도 청주 강서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1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내촌 부근 서석터널 안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3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수서에서 복정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가 되고 있는데 탄천 1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역시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인해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 청계천로 역시 청계광장에서 3일교 양방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고속도로 이용해 서울로 오는 길 아직 정체가 좀 남아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정체는 모두 풀렸는데 둔내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해대교에서 포승분기점 화성휴게소 일대와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0: 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아직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새벽에는 안테나가 전파를 낮 시간보다 훨씬 더 멀리 보낸다고 하지요. 공기가 차가워져서 그렇다네요. 우리 TBS가 수도권뿐 아니라 새벽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인가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The Hives, Hate to Say, I Told You So 들으셨습니다. 127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우, 이분은 아마도 이 화드락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요즘 들어서 언론에 TBS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가 계속 잘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서울시 의회 여러분들한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언론에서 뉴스나 지면상으로도 TBS에 관련 좋은 소식 있으면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건강한 식품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협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마워요.

빌리 스콰이어, 더 스트록, 이어서 인터폴, 이블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빌리 스콰이어의 스트록, 밴드가 아니라 그냥 개인 가수죠. 근데 이 빌리 스콰이어라는 가수가 굉장히 생각이 많고 사회에 대해서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들으신 이 스트로크 이 노래도 거대 레이블이 그 아티스트 착취하는 그런 행위를 더 스트로크이라고 이제 비꼰 거죠. 즉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대 그 기획사들이 보면 유명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둡니다. 그래서 가끔 이 인지도가 좀 낮다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본적으로 없앨 순 없지만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도 좀 한켠으로는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크리안 스티븐스, Mystery of Love. 첫 곡 들으셨고, 두 번째 이어서 들으신 곡이, 디오, Holy Diver.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디오 노래는 825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이 스피안 스티븐스, Mystery of Love. 이 노래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OST로 나오면서 2017년, 18년? 17년? 이때로 기억을 하는데, 오스카상 그 후보까지 올라갔었던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유의 포크송 참 좋아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살짝 우울한 듯한 느낌도 있고 몽환적인 듯한 느낌도 있고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655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스키드로우 I remember you. 수고하세요. 네, 이분은 늘 한결같이 깔끔한 이렇게 신청곡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스키드로우입니다. I remember you.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송창식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7년생이시네요. 대한민국의 통기타 음악 그러면 사실 송창식이랑 함께 시작이 되고 송창식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죠. 적어도 오버그라운드 포크에서는 그렇습니다. 1968년 윤영주와 함께 트윈플리오 아시죠? 네. 하얀 손수건, 축제 노래 등 이렇게 번안 곡을 통해서 당시 비주류였던 10대들을 가요의 주류로 끌어들이게 되죠. 이 트윈플리오는 본격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청년 문화를 탄생시키면서 새로운 음악 장르를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에 주류로 올라오게 되죠. 1971년도 자작곡 창밖에는 비 오고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하시죠. 이어서 딩동댕 지난 여름, 피리 부는 사나이, 한 번쯤, 뭐 고래사냥, 왜 불러, 맨 처음 고백, 이야 다 히트곡입니다. 이러면서 마침내

아가씨.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창작곡 발표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가수 송창식은 있긴 한데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음악인이라고 할까요? 음악인 송창식은 잠깐 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이 후반 작품 이런 노래들은 이 곡의 구성이나 전개 양식 소위 그 한국적 통기타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송창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반에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창식 선생님이 갖고 있던 이 독특한 음악 철학을 봤을 때 어쩌면 끝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것 말고도 송창식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또 나중에 천천히 또 재밌는 일화들도 있고요. 가슴 뭉클한 일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곡을 들을 건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참새의 하루 이어서 담배가게 아가씨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송창식 참새의 하루 이어서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 두 곡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쭉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송창식 선생님하고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같이 노래한 건 아니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우리 송창식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저는 그 한참 앞에 무대에서 했었는데 대기실에서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건 돌아가신 김민기 선생님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 또 둘만의 비밀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궁금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 물어보고 인사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기억에 있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가수들 얘기 조금씩 계속 이어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이 가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는 가수 있으면 TBS 앱이나 샵 0951로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round and round. 이어서 Bon Jovi, I'll be there for you.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Bon Jovi 노래는 2544번님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어디 갔냐? 아, 1278번님도 신청을 해주셨죠. 네, Bon Jovi가 요새도 미국에서는 계속 순회 공연을 하고 있나 봐요. 그 내용을 많이 써주셨네요. 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4856번님이 신청해 주셨죠. 올리비아 로드리고 뱀파이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팝이죠. 아, 요새 엔딩으로 팝을 많이 선곡이 되고 있네요.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저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6: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7: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유독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1: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0: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0: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어제에 이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오후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이후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잠실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이 정체 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9: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0: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한낮에 27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우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늦더위는 비가 내린 후에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공항 방면으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암사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이후로도 염창나들목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도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조금 못 간지죠.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구리시계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속도가 줄어있고 이 구간 이동하는데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공항방면으로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고요. 그 사이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